0: 빵짱 예민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가운데 가미츠 쓰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무덤 훌륭한 임포트 류팔 끝방은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.
2: Choy, iole ko ni Nanay Choy. Agin bakal ko nga kapal shirt si Imo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o bay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ylo sa iban.